0: 进去，跟你还没来呢，要命了，进出来！
1: 핸드가 아직 멀었으니 우리 빨리 갑시다.
0: 进去，进去，都进去！
2: Eagle 2, Eagle 2, arriving at the drop zone.
0: 进去。
2: Defend and maintain 1,000 feet.
3: 飞机要来了。